0: Mengenal,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. Hangunmal Hagusipayo, Lughatus Salam.
1: Assalamualaikum semua. Hari ini bersama dengan saya Mariam. Hari ini Mariam bawa Bahasa Korea. Jom kita solat jemaah sama-sama. Jom kita solat jemaah sama-sama. Bahasa Korea, 예배 같이 할까요? 아, 아따오, 예배 같이 해요. 아, 물론 또 마리암 작갑, 예배 같이 할까요? 이니 마참 기트 다녀. 아, 예배 같이 할까요? 또, can we solat together? I like that. And then, 갈라오, 좀 기트 solat bersama, 이또 기트 거나 작갑, 예배 같이 해요. So, 아빠 양 매자? 요또 물러 기트 타냐또 나이 예배 같이 할까요? 아 답이 갈라오 기트 좀 기트 버르사마 아 잠또 요또 자디 두룬 예배 같이 해요. 아 like that. 어 예 밀러 기트 솔라 배틀 기트 버르사마 솔라 버르사마 배틀 된 기트 솔라 서우랑 기트 몰래 답바 르비 바할르 칸 좀 기타 솔라지마 사모사모 예배 같이 해요. 좀 기타 답밭 바할러 사모사모 스무아. Have a nice day. Assalamualaikum.
0: Hashtag penyiaran jakim.
2: Terlepas dari siaran program-program menarik di RTM, jom saksikan semuanya di RTM Click.